呢半个钟头咧，我哋有破晓时分，有黄昏嘅夕阳聚了。当然亦都有月半小夜曲嘅黑近场啊，俾住一半先啦。吓唔得啊，都俾晒你咯。又圆又大嘅月光俾晒你。呢、這、只、個、歌咧就以前咧系一